0: 말했지. 말아 이제 안 오는 거야. 오여라. 말아 거꾸로 또 내려 말아. 찌찌나 말아 카페로 와라.
1: Triple J Mornings.